빨리 봤다 아무 짓 못해. 오늘 아무 데서 놀다 왔니? 나 영업 다 못. 아무 말 여기서 어서 야 가도 왔니? 야 이거. 아이고 내 빠지가 못나 봐고. 이마 수고 배상 야 이봐. 아무 말 동기야 그만 동기야 뭐 얘기라고 얘기라 상관 안 되냐 이거.